0: 깜짝 예민 쇼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가 가미 스마라이
0: 깜짝 예민 쇼.
1: 무다무 필리언 임포트 류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려와까
0: 깜짝 예민 쇼.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민 쇼.
1: 마이 망가 말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초이. 바깔 만 spaceship, Choy.
3: Ano dahi? Anong mong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mali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4: Easy as 1, 2, 3. Ang sweet talaga.
5: Para lamang ABC.
4: Pag MOR ang kasama.
6: Kapag may UNE, there's more.
4: Laging it's you and me.
6: More sa gabi.
4: Sa MOR, more sa gabi.